0: 소년 시험까지 아들과의 맹야
1: 공군의 마사르기네
0: 타카마 전라기야
1: 내가 해보구나 마사르마다
0: 원하군 세번대수 와세연 페스티벌 연수아가 사무로만 카타파랑카디 아라는 주마 샤비의 거통 비어시카로 누구도 하시는 것이냐 아키나와 뱀넌 넘나비 되는 가수인지 와세연 페스티벌 문화는 아쉬운 바람 캄디 아리나 플라자 아디오나 아디토 콩고 크랜센 루세투 아부